0: 산하기 땡왕아 뭐 돌봐기 땡왕아 못하더고 난도이 부모니 또 판비리 날미만 우고 이런 아래 서직 아니 도공 타바니 아무가 그 미래 보면 또 니 뭐 왕과 세자만 싸나 마이게 머리 성단이 반까 이봐 셀라마 보관이 녹지게 뭐 어 힘을 모아 왕과 무섭다 뿌리를 양푼다 한다 Setting my pan timing it up, setting my pan to have a light. No home holding together, no home holding, beautiful. Oh, she won't go. She says, I'm a lie, you sing now. Maybe sing out on us on the part of the night. Masano Bema, who won't love one for Bema, oh no, go with that, and you talk a little. My body sang an old bar. 로야 라파 란정 토보네 마몸랑에 비면 타도 눈테리모네 시오이 부모에 비면 머리 몸 팜댕이 불람도 아왕마 이리 가이브 색라니
1: 나틱 나갈테나 헤레비 이마마니푸르 하이랑 레랑 수나 샤르리바 라이콜라시다 리투 리투 쿠딩기 자나바 피졸 세투나 라이팅리비 이마네 낭디 나틱 나굴테나 헤레비 이마디 Saita Janabagi Wahi Lairoi Malim the Atangmani Changdam Nafum Laitana Fajaravi Nangi Nangalda Equina Hingjeri Sana Lupana Fudong Levi Ima

0: 답은 프레마난데레이리 프레마난다.
1: 다가짜리 순이 나가승 이랑 하월바닥이 UNC는 국기 따라머리 다독히다보기 빠오 마니불기 라이저 사바 미카기 노티피케이션 토키바기 빠오 아무송 인디아기 프라임먼트리 모디가 멘마르기 라스트라파티가 남카기 마땅다 와리샤나 키보기 빠오 능하시 풍어 빠오 시승기 마루이바 빠오 오이리 나가싱 이랑 허럭버덕이 UNC나 국기 따라머리 타도키다부기 빠오와시 뽕노펌 우연란 빠오 사나라이박 상하 익스프레스 잉글리스 아무송 마니프리 에디션 피플스 크로니컬 마니프리 밀 간퓨 밀 담행옹 타임스 아무송 힐스 혼빌 엑스프레스도수 동안동안 몽드 헤드라인 떠두나 아한 블라마이드 퐁리 Manipur's Rajya Sabha Mikhal ki notification thokre Manipur's candidate ti lautokri kanana oigeda ki khangdri haiba pauna sanalebakta anishuba headline tawri pause ayamba pause sing da su ahanbalamai da headline tawduna phongnari India gi insurgency group sing action lawragani haina Modi da thajaba pirakre haiba pauna pon pon gi anishuba headline oiri Manipur's wad gi sungba yuna state gi economy da chawna mating pang bangamgani haina pause sigi anchor column da phongba thengnari Huyan Lanpauda, Naga Taruki, Loinabi, Apokpimama, Amasuma Kura Amana, High Court, Cognizance Lobby, Hijacre, High Court, Pisinba, Prayer, the Cookie Kulai Piper Singi Manung, the Police Personnel, Amayawi, Haina Fongdokri Haina, Ahanbe Headline Tori, Pawasi Sangha Express English Tasu Ahanbalamai the Fongli. Emily Surjakumar, Naluchingba, Congress Kilusingba Singa Namli, Wangli Amasung, Jet Joro, Kulgi Fibum Yangsin Kre Hyper Pau Amasu Pausi Sig Ahambalamai the Fongli, Pawasi, Sangha Express Manipuri Amasung English Edition Dana, Jet Joro, Namli, Wangli, Kunja Singh Wana Kanghori, Security Force Ningtina Ngak Simbiba Pam Hori, Haina Anishuba Headline Tori. Manipur Tribal Body Singh Emergency Sadong Lao Tokre Haina, Ganfu Mail the Anishuba Headline Tori, Pawasi Amma Pausi Singh Su Ahambalamai the Fong Batingari. Tamilong Times the Tamilong the Su SIR Pangtuk Pagi Pound Anishuba headline Oiri Hillsonville Express the Dharun Kumarna Senapati Anoba Deputy Commissioner Oina Taupu Bahokri Haina Anishuba headline Tori Suni
0: Tagatari Premananda Aruibada Maruiba Pau Omok Mukhyamantri Nahari PM Savani Diskim Asina Muikayagi Hingda Bagi Lambida Chaunamating Pangli Security force na tibo humugi thabak jathabada lalhoba ohum amadi drug lalonba miwi ani fare amasung Bharatta thau chana thaknaba polam haramasung adai tangai fadaba polam sing watana phangan gani haina sarkarna hairi paulu jare

0: Hello.
1: Hello.
0: Madam, 이사님 대신 다재기입니다.
1: Ahoy, how are you? 그럼 뭐 film share with you 보노.
0: 아, 이렇게 더머기 얘기 안 거인데 저번에 저 이사님 대 다재기입니다.
1: 어허이.
0: 밟은 제법만 보이네 저분.
1: 에 암나 더럼지 하우다기 따비비 말해 암나 노아이지 한부 콜라 네이밍 레폼 땅 하이뷰.
0: 미자 마이 폰 동대레시 군포마카 되기 나오렴 라디오입니다.
1: 어이.

0: 가족들이
1: 이제
0: 구독 담자라게 요렇게 타모이 필름되기 요렇게 타모이 필름되기 이렇게 양고인의 색바 어젯 바보는 통점나 세령바 나나우 사굴망나 세랑 위셰이니 마루키셰이 구독 담자리

0: Hello.
1: Hello, 누구입니다?
0: Good morning, 다람 옥철이.
1: 오케이서 너무 공들이 괜찮은 돈입니다.
0: 난도 그런 바 품시에 답이겠니?
1: 빨로지 메리드입니다.
0: 어허.
1: 미국 디자인을 잡다. 맨날 왕께 자기 메이크업.
0: 하지기 난도기 레이폼제 가리 람하이 비브노 할로
1: 가져옵니다.
0: 하지기 레이폼도 난도기 레이폼도 가리 하이 비브노
1: 루키에 돌아내는 공대기 왕캔난도
0: 하지기 사이싱 잡이로 난도 가이 도비라미노
1: 사실 자제집니다. 여기
0: 음흠.
1: 양이 더 빠져 보이네. 좀 자비 양도 좀더 그런 바 있습니다.
0: 음흠. 예, 하지기 세세 가나나 색바 오게 되는.
1: 미국
0: 이세
1: 여자
0: 매에
1: 아니 색바.
0: 비군지 비하리나 색바. 아도 이세 매에 세 이세 아호부듬 땅 하비오니 이세 매틱.
1: 라이더다 탐람 바니 칼라지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양 밤나 디칸 비라 예 도마루키 셰이세 하지 모키웨나 데코이나 하지 쿠돌 탐방암 저 위도리 아토 페셰 마칸 비베 아가드라는 도비셰
1: 아주 옛날 소지 기회를 떠올릴 일이 그럽니다.
0: 이킹 렉더 레드 로스 펌 데기 가람 바이 세이비
1: 그노비에 쿠스타니 샤프도 와 칼드니 테카우르니 하나 아두마세리 아똥
0: 워커 이텍 호르글리
1: 레비 데코입니다.
0: 이세지 마티엠 땅 쿠돌 땅 비름 배야가 드러머룸나
1: 아주
0: 이킹 렉터
1: 그
0: 레드
1: 칼드니
0: 로스 펌 데기 포스터라니기
1: 테카우르니 하나
0: 콘젤다
1: 아두마세리
0: 로미
1: 아
0: 메이테이나 세랭바 톰 탕점나 세랑 위셰이 쿠돌 땅 저리 맘 푸네 타미네라시
1: 감사합니다.
0: 다람 녹저리

0: 무섬시대,
1: 아싸.
0: 도비기 무섬지 오니.
1: 회사.
0: 무섬시대님이 애는 아우리세. 소리 소리 무섬랑신다. 닝두 용에 다독리. 까이노 마이테 요에 뭐 녹시르베 만남맘 수치엘이네. 녹시드네 마이생이 만남체.
1: 응. 녹시자.
0: 한데 뭐 뽀뽀토로 보더네. 남무네. 까리만 없는 영어.
2: 다로이 통복이 목토비 만남 마락도다. 마기 삼랑기 만남부 퍽이 드러내서.
0: 에인 하이리시니네 루코이. 만남도 똑똑하네 와니. 만남도다네 에인은 아우리세.
2: 사 사트야슬라디. 에이 코이 사보 아또 미오 있는 럭싱분가 미기드로.
0: 하. 야도 야롱이 루코이. 마라니 금탐게네 세이다.
3: 착다가 싱싱가. 응앙절 사리샤. 세이샤니 싱하시야.
4: 임마, 넌 뭐 앙앙싱기 다루이 통바이도 비비루로 브로.
5: 응, 비루래 임마. 아, 손다 파미바 한싱세. 이마나 그라 비비루로.
4: 어, 이마 비루래게. 이스, 싱구냐 맞다 레이트리니 감다 홍리시디야. 미디 깐나 띵클레 이야.
5: 어, 아이 카이라게 임마.
4: 야가드레냐.
5: 응, 야니?
4: 아, 짤로 짤로. 아, 이마다냐, 기타 카이로.
6: 냐, 까이 레이냐?
4: 예, 야가 부라 에드나.
6: 아이네. 아, 이네 메탈 사바도 프레트 망아가 싱가이바 아무때가 덤비라 우바.
4: 하이마. 낭네 싱가이바 하이르가냐. 이네 닝쟁에 이모이 나선도 싱카이키버니. 낭 엉터 방비로 줘바이붕어.
6: 하. 아, 이네 토비브라.
4: 오이.
6: 아, 아이 카르게네. 아이 카르게.
4: 아.
0: 그나 아노니 해야 시볼고. 샥시 깽그레다. 너티 마기 두보. 에 코이드로.
2: 스캉데르사. 토비기 몽컴 성보 와이리니사.
0: 하. 모두 뭐 입다 얘.
6: 토비.
5: 하. 엄마. 나가 부르.
6: 아, 신카이요.
5: 아.
6: 아이 갈비게세.
5: 어. 갈비게 하이로.
6: 아, 아이 갈비게.
5: 갈비요네.
6: 아, 저거 저거. 아, 알프비라게네. 아, 이니에도 맡은다와 호러버니.
5: 회. 아드디. 아이 살레고 나가 부르.
6: 아, 저거 저거. 알프비라게.
3: 아쉬워 노크르바마 코치나 싱카이라미바니네 행나바길란팜다 분시 싱시네 탱나리바 독독 싱시 마칼마칼니코
5: 이마 아이고 따라오게야
4: 에에 아드디냐 세 뭐라 하세요 또 타다로 아 이마 보시오 또 담게
5: 하이 아이 뭐라 타다라게
4: 하이 이마 호론 공이시에 따드르는부
5: 응 따이 이마
4: 나봉 잡아도 할라브라카리노 마기 통간다 앙앙싱나 가리가 탐절라마 바잘라냐
5: 응 아두 말레이마
7: 그럼 뭐 가다노네 미기 통간 가리 파절리시고
5: 짱 하이루소다나 끼브라
7: 헤라 낭주 끼브라가이나
5: 나 사이디 호론 콩이세 마나싱도 따드로카이노 꼭 통로 오다나 우시티나 트로모시보
7: 바이 아이 택다고 강릉하세
4: 하이 비마 나봉시 얌성장의 인희
5: 그만둥이 시디마
4: 그만둥이
5: 시디 얌달리다
8: 하이 림바 림은에트로
7: 잘
8: 타제드네 능수 도이비기 징이면 엄대가오불라 이로
5: 시마 땅리
7: 나세디사 탕나부시다 아기 유미사
8: 오오오 얌 낭날레르미네
7: 호이 아기 통갈드 가리마 퍼진누는 레르바 마푸 야브라 한게네 생제르 보니세
8: 예예예 아 가리 블루 마스두드로
7: 마니사
8: 오호 에 루코에
9: 아사
8: 나가 살로 가리도 마멘 텔리토스
9: 아 파니사 에
8: 어두고 괜노 팡고도 괜노 엄사기시
7: 자
8: 토비게 테로지데바 또뽀뽀하오메네 밀렘바 신히 만남네 녹시바네 타로이게 만남네 녹시리바 능놈이레 만남 땅자도
5: 되니
8: 그건 펑펑 게 너무 작이시네
7: 아이기 패밀리 수 야호리에사 아이 역절어로 아이 독설하겠어
8: 아바 파라 어디 봐라
9: 담아 토게 해로 내 고사 터기 싫게노
7: 야레 나테무스 야오리 아이 타로리코
4: 이스 독디 독리니 강나바 야오로만이 네토비야 이스
5: 난 파리마
9: 에 냐, 아이 거기 가야 따라.
4: 아, 이 봉옥이도 아 짱꾼 따르마네.
9: 오,
0: 누구야?
9: 사,
0: 아이 마 반달이라 뭐게.
9: 반이사.
0: 아, 너 이나 해도 강미고.
9: 회사.

0: 이내야 배사장 들러비요 이내.
1: 야래 야래.
0: 나도 이내 워로부디야 되고.
1: 거리.
0: 이코이 비면 토이비기 마삼세. 어떤놈 퍼져 그래. 사이든으로 다리 어떤놈 퍼져 그래. 삼시다 루리시 거리 누워하더느냐. 이코이 이거 삼이셔야나. 한국도비야디에. 나도 따라이봐.
1: 아이 부모. 나선기네 삼더 루리버시. 어떻게 쉬는데? 하와이자라 마히니카 하이비오 노이 사르두다.
0: 하.
1: 이마시디.
0: 이네 아이 아두 하이저로게. 아이 아이서서.
1: 야레 야레 부모.
2: 이니에기 뽑군드나 이페이퍼지. 하이닝이니 항닝이니가.
1: 거리 마실레이드나 항제 사리노 강디. 뭐이 자도도 자르가 꼭 만코드나. 거리 트에나.
2: 네. 뭐이 파티세. 마닝 콤바 파티니네.
1: 마니 마니 부어. 하이엥디네. 호텐세 크럴로이셀로 모이나 하이다레. 아이 비마. 능 다카 부기네. 자동 더 하우나 셴비.
3: 셴마 게이마.
2: 퇴비. 능기 보라도 부마 궁금 틀리트라브라.
3: 먹고 모이나 짜닝이로 다카 부러.
2: 호렌 자카 자르게 똥이다. 장염 하우도 봐.
3: 아도 마꿈 나트라수 하우르글로르도 보
1: 하우비오 하우비오 하우비
3: 다코브로 사시데레레
2: 아 야레 야레 아 토비야 능 호직 담니 셰케인
3: 마니포르 유니버시티 다냐 바이오케미스트리 다 마스터 다우리
2: 오 바이오케미스트리 다 아디디 암 페이나
3: 칸게다 다코브로 파넨 엑잠 수 키탕아이레 호텐 게 타보 싱시나 바 로스 나이데
1: 아 칸드레 다이붕오 나선세 그럼 도동노
2: 토비 아이슈 델리 유니버시티 더 바이오케미스트리 더 마스터 토리
3: 오 다코브루수아 아두디 루실라바나트로
2: 하이디 루신마딩엄 키드레
3: 이 카이기야
2: 바바나 하르 틱토우드나 헥레키다베데기 아이 코이기 뭉슈 강콩샤이키
3: 오
2: 아이기 마카탐테나바기 첸타비나바카나슈레키데 아이기 호나닝바실로이나 망키
3: 오, 다가 부르다시오, 바발이때 보기 아와보세, 파람이 자오리고.
2: 토이비.
1: 가부르와, 나신 오빠네 와리 산나라무 이네네 루카학생 등도 평도 오키겠고.
2: 아, 호이호 이네, 아이스 잘래다 보니다 이네. 토이비, 아이몬드 라이가 바보야물래 이렇게.
3: 마밍 하라 오네, 아이 이호게.
2: 마밍 부디 하라게, 이오, 아두가 라이티 아이몬드 게좀 넣어.
3: 호이. 이호게 그래도 레이크라겠니 아이부시다 카베야마가시가 아무가 탐기도 보
2: 가이네토비 라이르키 마밍이 가니하레가 카베체가 티리도 보
3: 카베나티 자라 바이바 자라 자라
2: 가이네는 하이도 보
3: 하마 아스 아스 콜롱가 지가 티리네 이게시
2: 유니버시티 기 탁다 마 히탐 리바낭나 시 콜롬 하이가다 바다 카베체가 하잉 엑잠더디 그럼 덕도이바
3: 다카브로 이번 마탐더부디 와칸들레이브두니다 이더리세 진드방앙앙부시나 아마니 루리바디 와칸들레이브두니
2: 슈미 루리바디 미오이바기 와칸들레이브두니

0: 아이고 대비. 까이 능들 오시보. 엄청 아이 겁니.
1: 까이노. 내 까이 안가 봉타 다질래 이두보.
0: 이만한 도끼야 들어봐.
1: 예.
0: 아두고 거리 돌지봐.
1: 나도 엄튼. 마세 아기 리퀘스트니. 아코야니 아무 하나 운하러 곰시.
0: 그러게. 하. 까이 능 하리두보.
1: 아코이 곰비 한타바타 하기 미외시야. 나도 엄튼 거기 이만하네. 까야 상고 이닝다바 마나.
0: 스토비. 너는 하이도 아이 바보다 방금들.
1: 나도 엄청 회기 이만하네. 아코 이마기 호텐들라 아가. 분시 힘제나바 떠오리바 카르바시보. 야무나 카림가 타이나람이하이.
0: 그래. 아코 이만아.
1: 회. 힘내나바기 란팜다. 안금바 빵바이 부톡다나. 노무기 자라 달리비 호텐 팜비도. 아이기도 이만해.
0: 토비.
1: 이마도 옥도비나떼. 장미피니 비수나떼. 마사기 아생보 후망만다나. 마자이부 요르키바니. 아이부 이해다말라키바니.
0: 토비.
1: 부방 수드비 남자 살아 아기 손에 이까이벌레 이젤레
0: 야래 또 토비 또 야래 나시디 아이 아이다 지금 너무 대까이 아이 마도 제 너무 더 시간을 줄라래 어두부 토비 모두 기대 뭐 아이고 본지 이까이 너에게 갈라버디 넌 넌 시 모두 분들 아니네 토비 넌 줄라래
1: Kainagani hai bagi akibana punsibo amukka phallaroi hanu su haijakre ai imagi damo hingli bani hingsu hingki gani da tom tinsu imagi ningo thungan biu pare ai chale
0: thobi thobi thobi

0: 루코아이
1: 사
0: 끌너 나시디 상브레이 만하게 생히 만한 게 호텔 시부 통롤린 해
1: 훈이 사
2: 예 마키 호텔 데해 펌바 싱가수 해 카이바 사모나부터 라이
0: 응응
2: 아 야니 아이 한 게 사
0: 아무도 한 엉뚱 한
3: 아 이봉아 아 아 아 솜당 들어
4: 끌너 끌더래
2: 나티 호텐 시부 응시디 항으로 들어
4: 항음들디 항으로 이나
2: 나도 그저 부여르게 엉다 해네
5: 도도 급튼 항그래다
4: 호텔 판비토비도 타바칼라바 하잉글 안 호텔 판모로
2: 마보
4: 응크프로 아두데 나티 마니푸르 유니버시티 데수 바이오케미스트리 데 토퍼스 워럭리빈
2: 나리카디 파르미르자니니사
0: 하이르시네디 소르르 에코이 셀도 미나 토이나 판바 토이비 하이비도 막시 오이람다 막 소이들 토이비 오이게니 루코이
2: 하이리시 부 사르게 선 이톤 톤 비두가
0: 마니니 셀기 마마네 비니니 아이기 셀 마보 얌 타글 에게 컬처런 서비스 키 엑잠 더 올린 데기 랭 넘버 1 더 라이소 하이비
2: 타디 타즈키 드레다 차
0: 루코이
2: 차
0: 미위 버기 마틱 마군 시디 아소 피석 피제 착샤 아랑 아랑 월협가 도부 이름 드린 헤 게한기 부케 노부 이나 마쿨라바디 토이도 켄톡 버 미에모 오럭 바 하이바세 소이드라바니
2: 차
0: 에코이나 까야다 한테나 마멀 야우드나 칼루 아두 나시디 에코 요바 칼도 까야다 똑같자라 바 이럴레라 부수 미마사 하이바도 에코 신인 헤 루코이
2: 차
0: 이까이 크레다. 자, 가리마 말해요. 투 날수.
2: 아, 아이 렉 혹시라 그죠.

0: 한개
1: 그도르게 그도르게 그 뭐 숙팅 없으시다.
2: 아니 토비다 나를 심던 거 꼴로 엄마가 삐겠다 오바.
1: 하잉 삐르바 수야바도 부 거리기노네 눕다 하다 하리도 부
2: 하잉 시냐 아이 아유간 타다기 마마 코이다 쩍빠따레 마마 나레나 락토비아디아디나 파오마라 아바.
1: 오 아 파레 파레 아두디 밥 먹고
2: 아 호이네
1: 나 거부로 하잉 라로에 하이러 너부 양파띠
2: 아 아이나 호지가 하이키베드니 아도 포스팅도 뭐 그다이드니 해봐
1: 뉴딜리다 라이바 인디안 애그리컬처럴 리서치 인스티튜트 다니
2: 커리 오이나
1: 주니어 사이언티스 오이나
2: 주니어 사이언티스 양파 양파 투비 양박자니까 능나 사이언티스 오이보다
1: 아도 다가오브로 까이기노 마이통 막실리부두고 애는 좀 너무 방바세 나코이 암타 하라운드라보
2: 하라오이 아두부 마나브 타가마다 힘이네드나 와나 타박 수미네드나 샤글라스만 땅탁두나 이니가 나코이니기나 낙등 학보 타즈부도 방나로이 꽃토비
1: 다가오브로
2: 호텔 마파 실란드는 셋파 아잉아모이 이니가 나 코에 니가 보쇼 닝심도 보쇼 아잉음 놓이 토이베
1: 나 거부로
2: 꺾은 후에 아이는 파기 떠올가 세 난기 라이까 꼴홍가니 꼴홍도 아홍부니 이바부디 야부니 라이크투나 상박간다 파 농원다 삐게 큰키바 아두기니다 까이노 뚜민 라이드보 아이디 모바일 파이디 지티 이라우코 I shall let him. I shall let go to be.
1: Hoi. Oh. Don't be out of it. Pare. Let it sing up them badly again. Can you see the ear is there?
2: Toby. I love you.
1: Can you know? Dako Brunabo. Makada Eves in a carino.
2: The world of love is nothing, but something for the world of friendship, if any wrong to you, and all never mind. Yours brother, GoPro.
1: And Tarik Sibu, Tarik Mari, Tama, English in Anitara. Why is she doing? Masi even atena. Masi degi. Yam nak kuir bagi mamang di iki bani na. Makah di iki bersih nak kerino.
2: Nang di, tau na alai bini. Nang bukam na bagi tau na, engon di lek di tay bi. Aduh, nang di sangbrei mana agi singhi manam tu mesti, thamoi tu cukau re. Ay, ay nang bukau bungam na, nang nasek tu ngai ay. Ma pamsi taduk tu nak cakap ni.
1: Kadai dah. Dah kau bro. Aduk taja dah na. Kari gimang lembenong no. Aikangi. Nanggi kolom se. Aibu pak kumpir uhi benatro. Ha. Aibu pak kumpir uhi benatro. Oh, dah kau bro.

0: 退避。
1: 안나나돈텐
0: 아이네못하느라이네그리기네아이문을따람다는자리대
1: 나돈텐
0: 넌넌이분을시들어놨더라하여튼넌이분을시들어놨더라넌나이스타디투잡다아그라하다기얘기되면레비라키바풀글라스도이모씨나시디마시기완토자운레임레토비
1: 까리완토
0: 세러스무시풀글라스에아이네모나모다할라바네풀글라스다합나바타와이는따져볼래랑도아이부타도드는사키로타비
1: 나돈텐
0: 나이야우드로풀글라스에아이아이러오르타비시바시러세
1: 나돈텐이나게라쿤바나이돈뽀빠나돈텐기보가리아왓빨리리바게가시와테나가리기노가기노아도선타리바두바
0: 주미태비이마바바나아기는마오아빠마탈헤디아두아두비태비아이씨나기능시통인다디능시버기비키하이니태비능시버기비키하이니
1: 따이바마뽁시다볼룸부다바미부가나라이바게마기마기볼룸두기짜이나마칼마나다바기와카타아이는아시자리바시수자이나아마기다먹다니
0: 퇴비
1: 파리아이바오피라케오나닝바마탐다오나바야하라바와리샤나닝바마탐다샤나바야하라바엘렉트로닉스기컴퓨터와할라시다가리기아두가마손타리바노
0: 아이슈캉이퇴비웹게임기마띵나아라포마포마마다기아라포마포마마다샥샥누누와리샤비야어두부터비나시기사오칼라바엘렉트로닉스기컴퓨터월시나낭기샹브레이마나기싱히마남두바디아이이펌드남한복합
1: 나돈틴
0: 아두목랍토크라가니아이이펌드기아두목랍토크라가니
1: 나돈틴마틱자드라비사마아자시나가리엠나비팜오이러바알히징히마남부다모시행나농시비리바시마나돔텐데기팡자바마만나이러바쿠돌네오가리타도라말레
0: 퇴비
1: 아이팅아이샤레게다돔텐
0: 퇴비
1: 아이샤레
0: 퇴비퇴비한국풀글라스도다아이는밤즈바레이도합르가넌어무할르코코토이비넌어무할르코코

아가스바니 임팔 강한 접아마 아가스바니 임팔기 뮤직 섹션기 비데기 비하이카나바기 뮤직 오디션 라글리버준기 땅 니팔데기 하우자라가니 에미칼 로비크라바 캔디테트 싱나 이샤이샤기 오디션 누미싱 아가스바니 임팔기 노티스 보드기 잉비라나바 닝싱자리 강한 접을 로이자레

동안 동안 부 더럼 게 아부 선덕도 나타 한자리바 더럼 마시 아가스바니 임팔데기니 아우지가 목 봉포 마시다 다비라시 라마연기 와리다 라마연기

아가씨 반인팔 아르 니야우야담리 봉트룹미트라다우드 아주잉란예 히누쿠바이르 레디옹나드클레이사이 고르리 망파미세르누.

0: 다도해. 그 밤은 너무 꺼래. 아임 뜻한 게 아무것도 없겠고. 이해 다도해. 나띠 눈비에 또 먹을 꼴월이 사나먹인 나띠에. 아, 그 밤은 너무 꺼래. 또또또또 능. 바보.
1: 에이, 돌봐! 조용히 봐!
0: 바보. 아씨. 하이엔 꼬는 심으지 마. 아이 꼴월이 사나리에.
1: 빨리 뭐 자사! 아잉, 뭐, 잉, 다 그래도 시험 들을 수 있겠네. 아이, 두눈 부드러워! 요파도! 두눈 부드러워!
0: 이 샤워 목랑이니 다도해 아이 염땅 투우드디 아로이니 샤워노바 아이 목도르겠고 나트르디 목라우라니 아시안지 탐메
1: 포나 맘맘가 파몽다 수험되는 이신 뿜따오따오래 얘라
2: 바보 바보 나오라 그럼 이신 마락시대 나라 한근이나 하이지 부시보 나디 바보나 빵라우들라오이 미는 다르게 빠봉 아무 칸나락다나 내 아이니 스탄 만을 노래 뭐라이 강진이봐
1: 에이 이빨이 조현봐
2: 빠봉
1: 그래 제이도 그래 이래 이래 낭오 나기 하네 다 하오르기
2: 빠봉
1: 에이 찌는 거 눈에 찌는 거 눈에
2: 빠봉.

하잉 윰사케 샌누빗 준 기탕 오홈 아유키 풍 망아 마카이 타바 마탐다 강라 채널 기 아한바 토룸 바링 한국 사카니 토룸 바링 아시기 풍 토르카 미닛 따라 러우 싱우 기 워펌 더 펑 비카니 마나 마싱 더기 펑바 상곰 안지 컬처럴 아카데미 기 마탐 시 란톡 사카니 풍 토룩 마카이 풍 따레 타바 마탐다나 마탐 이세이 마탐 마탐 오이나 타바 펑 비카니

아유기 뿡 니팔가 미니 니푸 빌 미세이 산독도르 타한자가니 뿡 마팔 다보 마탐드나 우네키시 아묵탕가 더롬시다 탐자리 필름 액터 강어범 톰보가 우느드노 와리 사바 우네비기다바 말리엄 감바 유남 보도코나 톡촌 레누블라

0: 빠뜨려 줄래 이래로? 아 누구? 염자 오세. 소원드네 염시 사시 봐봐. 봐봐 하기. 살랑하기 잘 쳐도 나 사오이 잘하겠네 봐봐.
1: 봐봐. 나 사이코일 안 잘해 봐봐. 아이코이버 묵당악비요. 나 지르기 봐봐. 나 아이버 쿠데박 있는 나 봐봐. 하기 세바 똥자라겠네 봐봐.
2: 야래 야래 자사 야래. 아 이봐 너 코에다 와라우데다 와라우데다. 아두부 이봐 디 너 코인 하이바 마파 마두다 살라기 하늘 칼래
0: 봐봐.
2: 아 이봐 아부 카마노
1: 나디 봐봐.
2: 바루니 싱콩 하이바 나트라
1: 봐봐.
2: 이봐 짜빠 호름라게 아 뽀세 싱가도 가리다 오르가나 코에
1: 나디 봐봐.
2: 나마기 또 심하디 이봐
1: 봐봐
3: 부부 부부
1: 보리스
3: 아이스코나 레 부부 나 시드 소팅하나 타이
2: 나봐 당기 이마가 봐봐가네네 나이리버니 쏠어 쏠어 뭐 코인 말할 때 쏠어
3: 부부디 가다 하셨더니 부부
2: 마쇼 부부기네 산악이 세슈어마 망카리 모두 아무것도 티룩해
3: 가마이 망카리 너 부부 나한 카이디 가다이 달라이게
2: 마쇼 나알마 카이디 부부기 낙다 아둠 라이보이닝바니 부부디 나시 부부나 빠이기 하이드나 티룩바다디 산악이 세슈어도 레렘다래 부부마도 아무도 뒤로게.
3: 나도가 부부기 포토 보리든 나가리기는 부부.
2: 아, 아도 보러 나 보는네. 마음이 세미나시 하이바. 아도 근데 거의 쇼.
3: 부부, 아이슈라케.
0: 보리스,
2: 나 이슈와니, 이슈와니, 잡방아 모이. 아, 마쇼. 부부, 그게 거.
1: 부부.
3: 엄마, 엄마, 부부는 살리지 가다이드노. 부부지 가무지. 엄마, 엄마, 부부는 살리지 가다이드노.
0: 엄마,
3: 부부지 가무아바.
0: 엄마, 엄마,
3: 부부.

0: ꯌꯥꯝ ꯅꯨꯡꯉꯥꯏꯖꯩ ꯑꯗꯨꯒ ꯉꯁꯥꯏ ꯍꯥꯏꯕꯤꯈꯤꯕ ꯃꯇꯝꯗꯀꯣ ꯃꯤ ꯑꯃꯅ ꯁꯨꯝ ꯀꯔꯤꯒꯨꯝꯕ ꯋꯥꯍꯩ ꯈꯔ ꯍꯥꯏꯕꯤꯔꯛꯄꯗꯒꯤꯁꯨ ꯑꯗꯨꯃꯥꯏꯅ ꯇꯧꯕꯁꯨ ꯌꯥꯏ ꯍꯥꯏꯀꯣ ꯏꯟꯁꯄꯤꯔꯦꯁꯟꯁꯦ ꯑꯗꯨꯒ ꯑꯩꯅ ꯑꯗꯨꯝ ꯑꯩꯒꯤ ꯑꯣꯏꯅꯗꯤ ꯑꯗꯨꯝ ꯏꯟꯁꯄꯤꯔꯦꯁꯟ ꯑꯣꯏꯕ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ꯃꯥꯟꯅꯕꯤ ꯑꯃ ꯂꯩ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ꯟꯁꯄꯤꯔꯦꯁꯟ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ꯏꯕꯤꯒꯦ ꯀꯃꯥꯏꯅ ꯇꯧꯒꯦ ꯍꯥꯏꯕꯗ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ꯒꯤ ꯏꯁꯩꯁꯤꯡꯗ ꯑꯗꯨꯝ ꯏꯟꯁꯄꯥꯌꯔ ꯑꯣꯏꯌꯦ ꯑꯗꯨꯒ ꯃꯥꯁꯦ
1: saitai moina hairakpa chinna hairakpa wahi sing du deba ini irakpa yawi do
0: karam ba matang oi dona
1: second paragraph atai duna ina hope pe ba moina ai gi words na toi duni ba aduga last paragraph ki hoi manghori do ta khori do na yaw hoki patang do adum moina moi chinna na ba khoi da hairakpa wahi ne mo adu ina wording so ina some lyrics ai thorok
0: Akhirnya mama nak taza, mama tak nak halak kini taza ini sedom. Aku tu sefil tau iba, lari iba situation ni
1: sih. Aku mui katang nanti hai tare. Everyone, aku ini mak ni efektif aja, but mui dana hehe efektif aja bagi. Mata ni tu ugi iba. Kami tak tahu bosung ngam dabo. Upai lay sulai tabo. Aku itu aku isu power upai nanti kami ngam dabo. But what we could do, hai di sini sih, but sih maga.
0: Artis semua ina.
1: Puning tahu kat pawa ina. Isor pun rambagi. Wakal da hai bini. Prayer mama gumban hai tare. Hope. Kerana perayaan macam mana, halakini thazai, anda ini sum high bah, tu mana?
0: Ya, mungkin aje. Aduh, matang sudah so, jadi halakini thazai happy saja. Sesi mati matang sepi, kerana mungkin aje kan ni.
1: Oh, ya, sakit.

이세이 씨 더비키 비글로이드나 오스카 나마디 SMS 기 쿠당다 칸비르파 마니푸리 필름 실란 톡사바 마타무시들 로이제레 더비디 버시 아카스바니 임팔기 강라 채널니 하우징 노미당기 뿡따라 마카이타레 강라 채널기 나시기 차트자르 리버 토롬파링 로신 제너바 마타무에덕레 하잉 줌사 크시누메트 줄기탕 오흠 아유키 뿡망아 마카이타바 마탐다 Channel segi ahan betoram paring handuk segni sanduk segdaba meter medium wave sohum nepu despekama kilohertz sanipal marifoni thoi nasi gidamuk tadi tabiri basingi mafam dagi kainaya thani jeri binapirasi jai hit